0: ኣነ ሰለስተ ኣነ ሰለስተ ሰምዓ ኣለና እታ ኣቲ ዘሎ ትርእዮ ኣለኻ ዕጅ ውፀዮ ብለካ ኣለኹ ዕጅ ውፀዮ
1: ዋልሙሳ ዋልሙሳ ዋልሙሳ